말고는 딱히 난 답 없는데 딴 생각들은 다 무의미해. 쉽진 않겠지만 또다시 너를 또 찾는 날 보면 기분 어때? Yeah, 사랑해 이거면 돼. 다들 뭐 다름없겠지. 너의 그 미소면 됐지.